볼프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3번 C장조 괴를 415 줄리우스 카첸의 피아노 페터 마기 지휘하는 유심포니 오케스트라 오브 런던의 1956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안토닌 드브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3번 F단조 작품 번호 65입니다. 둠키만큼이나 민속적인 그런 작품, 친근한 작품입니다. 트리오 258이 함께합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3번 F단조 작품 번호 65 트리오 258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천사의 밀론과 베를린 필 12첼리스트가 함께합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천사의 밀론가 베를린 필 열두 첼리스트가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C단조 작품 번호 111 알프레드 브란델의 1971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음악은 이듬해 디아벨리 변주곡과 같은 대작을 필두로 이후에도 다시 몇 작품이 나오지만 이 소나타는 이 32번이 마지막 작품이 됩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이전에도 몇 차례 시도한 2악장 형태로 압축이 되는데요. 1악장은 소나타 형식 안에서 대입법적인 기법을 담고 있고 2악장에서는 변주곡을 사용해서 후기 양식을 철저하게 집약시킨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개의 악장은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1악장은 그야말로 폭풍 같은 격렬함과 조여드는 긴장감이 제2악장은 끝없이 광활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해방의 분위기가 감돕니다. 이 두 악장의 대조적인 성격을 놓고 이전부터 다양한 해석이 분분했죠. 물론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상한 작품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 무렵 베토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3악장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았던 데서도 알 수 있는데요. 베토벤은 쉰틀러가 거기에 대해서 묻자 시간이 부족해서 쓰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였겠죠. 이 곡의 변주 양식, 그러니까 악장 마지막에 정신이 그야말로 요동치는 듯한, 비약하는 듯한, 여기서 우리는 이 소나타에서 더 이상 또 다른 악장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적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제일 해탈의 느낌이 강한 그런 피아노 소나타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연주가 있죠. 오늘은 모범적인 브랜델입니다. 루드윅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C단조 작품 번호 111 알프레드 브랜델의 1971년 레코딩입니다.

한음 한음 정성을 담은 브랜드의 터치가 감동적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C단조 작품 번호 111, 알프레드 브랜델의 1971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F장조 1번이죠. 바흐 작품 번호 1046, 칼 리히터가 주연하는 미넨바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번 F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6 칼 리히터가 주연하는 미넨 바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조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옛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시간을 빛과 그림자, 흐르는 물과 달리는 말에서 봤습니다. 광음, 빛광, 그늘음, 빛과 그림자라는 뜻이죠. 해의 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광음은 흐르는 시간과 세월을 뜻하는 말이 됐는데요. 초음, 마디촌, 그늘음, 한치의 그림자. 아주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월 여류.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고, 백구 과극. 흰 망아지가 문틈을 휙 지나가듯 인생도 빠르게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흐르는 물, 달리는 말. 모두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간을 아낀다는 건 시간을 붙잡아 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빛은 움직이고 그림자는 자리를 옮깁니다. 그 사이 우리의 9월은 절반의 선을 넘어섰네요.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20세기 미국 작곡가 어빈 벌린의 재즈 스탠다드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Isn't this a lovely day? 소프라노 키리타 카나와의 음성으로 이 첫 곡 함께 했어요. 비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게 두세요. 하늘이 흐려도 그건 정말 상관없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한 그건 사랑스러운 날이에요. 소나기를 만난 게 오히려 그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맞죠?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밤이든 낮이든 춥든 덥든 비가 오든 화창하든 그게 무슨 상관 있겠어요. 아, 벌써 9월 가을이구나 했는데 그 9월도 절반을 넘어섰네요. 다음 주면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입니다.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이번 주도 절반 가까이 달려왔네요.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알차게 마무리해 볼까요? 저희 노날도 바삐 달려가 보겠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알레산드로 바리조티의 세뚜 마미. 만일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나한테서 일편단심만을 바라며 구속하려 들지 말라는 아주 당돌한 가사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모니카 그룹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8세기 작곡가 조반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지의 니나 혹은 니나의 죽음으로도 알려져 있는 노래인데요. 며칠째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이탈리아 가곡은 알레산드로 파리조티의 작품이었습니다. 한데 이 조바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한때는 이 파리조티가 편집한 페르골레지의 가곡으로도 알려졌었던 노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 파리조티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세뚜 마미 소프라노 모니카 그룹이 불렀습니다. 이번엔 스페인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19, 20세기의 작곡가 헤르니모 히메네즈의 깐시온 델라 템프라니까 어린 새의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의 음성입니다.

스페인 노래였습니다. 헤르니모 히메네스의 어린 새의 노래,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가 불렀습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프랑시스 레이의 히스토리아 데 아모르, 어느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그 러브스토리의 주제곡에 스페인어 가사를 붙였어요. 프랑시스 레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오늘은 테너 안드레아 부첼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 헨델의 작품입니다. 줄리오 체사레 중에서 바도로 뿌빌레, 사랑하는 그대의 눈동자 감상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는 그대를 부르고 있노라.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시저를 유혹하기 위해 부르는 매혹적인 아리아입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녀의 작전은 성공하죠.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해리 비켓이 지휘하는 개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바로크 오페라 두 작품 이어서 만나 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로델린다 중에서 프라 템페스테 푸네스테 아쿠에스 달마 험난한 폭풍우 속에서도 계략으로 왕위를 빼앗긴 베르타리도 왕의 충직한 신하 우눌포의 아리아였습니다. 이 영혼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폭풍 속에서도 평온함을 예고하는 별 하나가 떠오르는구나. 괴로움의 모든 그림자를 걷어가네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왕비의 신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왕비 로델린다의 변함없는 충절을 확인하고는 기뻐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죠. 카운트 테너 베준 메타, 르네 야쿱스가 지휘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 중에서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부르는 유혹적인 노래 사랑하는 그대의 눈동자였습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불렀고요. 해리 비켓이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일랜드 민요 이어집니다. The Rose of Tralee, 트랄리의 장미. 트랄리에 사는 아름다운 여인 메리를 장미에 빗댄 사랑 노래인데요. 매년 트랄리에서는 장미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아일랜드 앙상블 나이트 노이즈의 하모니입니다.

민요 두 곡을 켈틱의 선율로 함께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코틀랜드 노래였어요. Will you go, Lassie go. 이 후렴구가 인상적인 곡이죠. 사랑하는 아가씨에게 백냥을 따라가자고 청하는 낭만적인 노래. Wild Mountain Time, 야생 백리향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싱어송라이터 메이 맥케나의 음성, 윌리엄 잭슨의 하프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민요는 아일랜드 노래였죠. 트랄리의 장미. 아일랜드 앙상블 나이트 노이즈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829년 러시아 시인 푸시킨은 역사적인 전투를 소재로 한 서사시 한 편을 발표합니다. 폴타방. 1709년 폴타바 전투와 우크라이나 코사크 지도자 마제파의 이야기에 사랑과 배신, 가족의 비극을 함께 담은 작품이었죠. 차이콥스키는 푸시킨의 폴타바를 바탕으로 오페라 마제파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코사크 지도자 마제파를 사랑한 젊은 여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마제파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따라가죠. 하지만 정치적 갈등 끝에 마제파는 그녀의 아버지를 처형하고 그 충격으로 마리아의 정신은 깊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오페라의 마지막,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오래전부터 그녀를 사랑했던 젊은 코사크 안드레이. 안드레이는 폴타바 전투에서 패한 뒤 달아나던 마제파를 향해 복수의 칼을 들었다가 마제파의 부하가 쏜 총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죠.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잃어버린 마리아는 안드레이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를 버려진 어린아이로 여기고선 그의 머리를 무릎에 뉜 채 자장가를 부릅니다. 잠들렴 사랑스러운 아가야, 사랑스러운 내 아이야, 어서 잠들렴. 자장 자장, 밝은 달이 환하게 비추며 너의 요람을 내려다보고 있단다. 자장 자장, 내가 잠든 모습을 소중히 지키고

너의 고요한 잠을 보살펴줄게.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잠들렴. 자거라 자거라 내 사랑하는 아가야, 내 아이야. 그녀가 자장가를 부르는 동안 안드레이는 그녀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오페라는 마리아가 끝내 광기 속에 남겨진 채 그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죠. 그래서 이 노래에서 잠들렴이라는 말은 참 슬프게 들려요. 차이콥스키는 전쟁과 배신, 처형과 죽음으로 이어진 비극을 절규나 분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노래, 자장가로 끝내죠. 아버지를 잃고 사랑을 잃고 마침내 현실마저 잃어버린 여인이 부르는 자장가. 아기를 재우는 노래가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세상을 잠재우는 노래가 된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슬픈 자장가.

차이콥스키의 마리아의 자장가,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플리나, 코르넬리우스 마이스터가 지휘하는 위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차이콥스키의 가곡 골랐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불러주세요. 작품 번호 16-4. 테너 페터 안데레스, 후베르트 기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어머니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불러주세요. 테너 페터 안드레스, 후베르트 기센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어딘가에 떨어뜨린 단추처럼, 어딘가에 깜빡 놓고 온 우산처럼, 도무지 기억이 먼 유실물 하나 찾지 못해 몸보다 마음 바쁜 날, 우연히 노들나로 지나다 보네 내 생의 유실물이 모두 보이고 어영부영 지나온 산과 들이 보이네. 이명조 시인의 너무 멀리 와 있네 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어디선가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왠지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시인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노들나루 강변을 지나다가 문득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모두 보이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단추나 우산만 잃어버리고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죠. 어느 강변, 어느 길목에서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될까요? 임준희 작곡 순간 중에서 네 번째 곡 안개 속의 숲 가금 앙상블 아우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임준희 작곡 순간 중에서 네 번째 곡 안개 속의 숲 들으셨습니다. 가요광장을 아우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이명조 시인의 너무 멀리 와있네 라는 시의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려버린 것들이 문득 다 보이는 순간, 그 순간을 노래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을지도 모르지만 마음에는 다시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다시 마주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황어준 작곡의 빗자루를 잃어버린 마법사 이어드리죠. 이경섭이 지휘하는 미추 관악단의 연주입니다.

신청일 작곡의 프리즘, 그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황호준 작곡 빗자루를 잃어버린 마법사 함께 하셨어요. 이 곡은 이경섭 지휘하는 미추 관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드립니다.

애뜰나무 스륵스륵 소리내고 숨어 지내는 선비는 긴 밤 시름겹구나. 오늘 아침 문 두드리는 손님 있어 기뻐했는데 마음 나누는 가까운 벗이 작별을 고하러 왔네. 인생 백년에

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대 한양부라는 곳은 지금의 서울 일부와 양주, 남양주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관직 때문에 떠나는 길이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는 왜 인생에는 이토록 이별의 시름이 많은가 하고 탄식합니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송별시인데요.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주의 경치는 예로부터 이름났다네. 한스러운 일은 백성들 살기가 힘들다는 것. 그대 가거들랑 그 아픔 어루만져 그치게 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가게 해주길 바라네. 요즘 세상살이는 차마 들을 수 없을 지경이니 나 또한 남쪽으로 떠나야겠네. 봄이 오면 강물이 불어나길 기다려 조각배 타고 한강에서 노를 저으리라. 양주를 포함한 한양부의 경치가 아름답다고 말하면서도 요즘 세상 일은 듣기도 괴로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디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달라고 하죠. 고려 후기 신흥 4대부들은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이들에게 이런 송별시를 많이 써주었다고 합니다. 현실을 비판하면서 백성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드러냈죠. 이들은 이런 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뜻이 통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계를 더 돈독히 했던 겁니다. 이 시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정말로 어느 봄날 다시 만났을까요? 한양에서 강을 타고 한양부의 풍경을 즐겼을까요?

오늘 천년의 향기, 변계원 작곡 이백과 두보의 우정 들으셨습니다. 두보와의 이별을 노래한 이백의 시에 변계원이 선율을 붙인 곡이었는데요. 고진호의 대금 연주와 하윤주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현악 영산회상 연불도들이부터 타령 군악까지 준비했습니다. 김치자의 고문고와 노부영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시죠.

현아 영산 회상 연불도들이부터 타령 군악까지 들으셨습니다. 김치자의 검은 고와 노부영의 대금, 윤문숙의 해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대석 작곡 고구려의 여훈 이어드리죠. 검은 고 앙상블 미린의 연주, 이준호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정대석 작곡 고구려의 여운 듣고 왔습니다. 검은고 앙상블 미리네 연주, 이준호가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수년 전 자연 탐사를 하며 러시아 동부 캄차카를 여행할 때 에소라는 작은 마을에 들른 적이 있다. 그 마을 가장 부유한 댁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다. 그 마당 한쪽에는 큰 자작나무가 여러 그루 자라고 있었다. 나와 일행들은 그 자작나무 아래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댁 안주인이 직접 기른 글라디올러스를 잘라왔다. 그리고 꽃을 우리에게 선물했다. 벌써 수일째 낯선 곳을 여행 중이던 우리의 몰골은 꽃과 어울리지 않았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선물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꽃을 가장 훌륭한 선물로 여겨서 빵 살 돈은 없어도 꽃 살 돈은 들고 다닌다고 할 만큼 꽃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아침에 갓 꺾은 아주 싱싱한 글라디올러스를 선물 받았다. 식물학자 김영희의 에세이 가끔은 숲속에 숨고 싶을 때가 있다 중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자신의 마당에서 하루 야영을 하고 가는 여행자에게 집주인이 글라디올러스를 건넨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글라디올러스는 줄기가 굳세게 아주 뻗어 있어서 작은 검이라는 말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꽃은 크고 화려하며 여러 송이가 주르륵 매달린 듯이 피어나죠. 굳센 줄기에 화려하게 핀 꽃을 건넨 마음은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룻밤 머물고 가는 나그네에게 꽃을 선물하는 문화는 솔직히 우리에겐 아주 익숙하진 않죠. 하지만 때로는 말로 전하기 어려운 마음을 꽃을 주고받으며 표현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 꽃을 내미는 마음을 헤아리고 받아들 줄도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꽃잎이 춤추던 날, 이 진은경의 피리와 여러분의 연주, 오늘 FM 풍류말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류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을 때 여러분은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새 노트에 기록을 한다거나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한다거나 새로운 펜을 꺼내 글을 쓰는 걸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새로운 시작에 맞는 주제곡을 정한다는 분들도 있더군요.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해줄 나만의 주제곡.

곡을 정해서 그 곡과 더불어 시작의 마음을 계속 간직하겠다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처음부터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노트에도 제목만 적는다거나 첫 문장 딱 한 줄만 쓴다거나 간결한 첫 스케치만 남기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언제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마음먹으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건 그렇게 언제나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도 새삼 생각해보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SENS의 The Beginning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가운데 허밍 코러스였죠. 이 곡을 피렌체 5월 음악제 합창단 멤버의 코러스 그리고 에릭 쿤셀이 지휘한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인화 씨, 병원 다녀온 날은 정말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지친 오늘, 세음과 함께 평온한 하루 마무리하려고요. 20년 넘는 세월 동안 길동무처럼 제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네, 건강해지셔서 병원에 좀 덜 다니시면 좋겠네요. 표지은 씨, 인상이동으로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면서 20년 가까이 써온 일기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요. 지인이 무척 말렸지만 아니요, 난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네, 그러고 보니 오늘 이 노래가 선곡되어 있는데 말이죠. 네, 표지은 씨 후회 안 하신다니 다행이네요. 네, 9472번 쓰시는 분, 저녁이 오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새로운 하루를 다시 맞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난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달라질 거라는 어릴 적 들뜬 맹세보다는 내일도 좀 더 잘 보낼 거라는 소소한 희망을 가져보는 세음과 함께하는 퇴근길입니다. 아셨어요? 네. 두 시간 동안 편안한 음악과 함께 퇴근길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권미호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 이든의 17세 생일입니다. 아이가 아기였을 때 큰 주사위 모양의 장난감이 있었어요. 어느 날엔 아이가 그 장난감으로 기어가더니 마치 뭔가를 아는 듯 특정 면을 찾아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에서는 음악이 나오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도 아이는 언제나 그 면을 찾아 버튼을 누르곤 했어요. 그 곡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버튼을 눌러댔죠. 어떤 때는 그 곡이 끝나면 다시 틀기도 했어요. 아이에겐 세상에 태어나 제일 처음 좋아하게 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곡이 아들리느를 위한 발라드예요. 동요 1세기인 장난감 곡 목록에 왜 엉뚱하게 이 피아노 곡이 들어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곡은 프랑스 작곡가 폴드 샌느빌이 막 태어난 자신의 딸 아들리느를 위해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갓난아기를 위해 만든 곡이라는 이유에서 아마 그 장난감의 첫 번째 곡으로 이 곡이 들어가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라고 설명까지 해주셨네요. 네. 이 곡,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연주죠. 아들리느를 위한 발라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의 애청자 여러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백승원 씨께서 정하신 곡이에요. 저는 미국 애틀란타에서 즐겨 듣는 청취자입니다. 이곳에도 많은 한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진이 좋아서 모인 저희 애틀란타 사진 동호회가 올해 20주년이 됐네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생각 아래 즐겁게 활동하는 회원님들 모두가 앞으로 30주년까지도 늘 함께했으면 합니다. 아사동 20주년 해피버스데이 하시면서 이 곡을 정하셨어요. 네, 멀리서 백승원 씨 고맙습니다. 시간에 기대요. 바리톤 고성현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고난순 씨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이 싫어서 여러 방법을 고민하다 선택했죠. 수술이 잘 됐고 회복도 잘 될 거라고 재활도 잘 될 거라고 세음을 잘 듣는 그이에게 전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좀 아련한 마음이 전해지는 사연이네요. 청하셨던 곡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Non je ne regrette rien. 아니요,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했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연주 아들리니를 위한 발라드였었고요. 이번에는 사연 있어요. 4138번 쓰시는 분 3일 전 제주 애월의 선셋입니다 하시면서 아주 멋진 사연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바다 위에 마치 오렌지빛 산이 있는 것 같은 정말 멋진 사진. 그 광선이 정말 아름답네요. 네, 이 사진 보이는 라디오에 지금 띄워놨습니다. 웅장하기가 그랜드 캐년 같고 한라산 백록담 같아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 세은 가족님께 보내드리고 싶네요 하시면서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8974번 쓰시는 분은 평소 노래의 날개 위에를 들으며 퇴근하는데 오늘은 세음 시그널과 함께 출발하다 보니 등 뒤에서 햇빛 조명이 비춰주고 도로에 가득한 차들까지 낯선 풍경을 반가운 음악과 동행하니 참 좋습니다 하셨네요. 8974번 쓰시는 분 편안한 퇴근길 세음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4209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빅토르 라슬러의 노래 Champagne and Wine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세르비아인 재즈 뮤지션이죠. 트럼펫과 플루겔혼을 부르는 그리고 작곡하고 연주하는 뮤지션인데요. 이 곡에서는 플루겔혼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삼바 찌간라는 제목, 그러니까 집시의 삼바라는 의미죠. 이 곡에는 헝가리 집시 출신의 재즈 기타리스트인 페렌츠 슈넷베르거의 연주도, 기타 연주도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샹송 가수이자 또 모델이기도 했죠. 빅토르 라슬로, 그 중저음의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인 가수죠. 빅토르 라슬로의 노래 가운데 샴페인 앤 와인 전해드렸습니다. 그녀가 직접 작사도 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이철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이 곡도 조만간 새음에서 또 듣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하시면서 케빈 컨의 곡을 청하셨네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케빈 컨. 오래전에 세상의 모든 음악 스튜디오에도 게스트로 초대 손님으로 오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연주도 들려주었었죠. 케빈 컨의 곡 가운데 비터스윗 전해드립니다.

겨울에 떠오르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유시인이라고 부르는 몇몇 가수들이죠. 화려한 기교나 폭발적인 고음보다 속삭이듯 웅얼거리듯 노래하는 가수들의 목소리가 그리워질 무렵 금방 떠오르는 이름이 로드 맥큐언입니다. 로드 맥큐언의 노래는 워낙 많이 들려드렸지만 오늘은 그의 오리지널 곡이 아니라 다른 가수가 부른 노래를 재해석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게리 화이트가 만들고 1970년에 린다 론스타트의 목소리로 사랑받았던 Long Long Time을 기억하시겠죠? Long Long Time은 수많은 가수가 다시 불렀지만 로드 맥큐언의 버전은 정말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시인이자 낭독가이기도 했다는 걸 새삼 기억하게 할 정도로 가을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로드 맥큐언이 1971년에 발표한 앨범 파스토랄에 수록된 Long Long Time은 가을에 듣는 한 편의 서정시 같습니다. 한 해 전에 발표된 린다 론스타트의 히트곡을 그는 노래와 낭송 사이에 어디쯤 머무는 듯한 목소리로 들려주죠. 고독, 사랑의 상실, 그리움은 로드 맥큐언이 평생 마음을 둔 것이었으니 정말 그의 시처럼 그가 만든 노래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린다 론스타트의 노래가 이별의 아픔을 전해주었다면 로드 맥큐언의 목소리는 어둑해지는 방 안에 불도 켜지 않고 혼자 남은 사람이 전하는 독백 같지요. 그래도 사랑은 남을 거라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좋은 조언이지만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지고 사랑의 상처도 아물 거라고 말하지만 가슴 속 아픈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인생은 결점투성이죠.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사랑의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누가 알겠어요. 당신을 아주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랑했기에 앞으로도 난 아주 오래 당신을 그리워할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로드 맥큐어는 이 곡의 제목에 쉼표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롱롱 타임이라고 다 붙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롱과 롱 사이에 쉼표가 있죠. 사랑의 상실, 그리움을 견뎌야 하는 사람의 긴 세월을 그 쉼표 하나가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네요. 음악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위로받기 어려운 순간, 로드 맥큐언의 목소리야말로 가장 깊고 그윽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의 아픔을 얼른 잊으라는 위로가 아니라 사랑의 상실을 껴안고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모순된 것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해주는 목소리니까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로드 맥큐언이 부른 롱 롱 타임에 귀 기울여봤습니다. 정말 바람 같은 가을의 목소리죠. 네,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4209번 쓰시는 분, 만나면 설레고 신청곡 나오면 기쁘고 헤어지면 아쉽고 이거 사랑인가요? 하셨어요. 네, 파주는 눈썹달이 예쁘게 떴어요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눈썹달이 저 위에 아주 작게 조그맣게 보이네요.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띄워놨습니다. 색깔이 참 예쁘네요. 7487번 쓰시는 분, 퇴근길 가을바람에 새음이 함께하니 더 바랄 게 없군요.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4163번 쓰시는 분, 오늘 제 생일입니다. 지금 막 최애 미역국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사한 혼밥을 할 예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요. 좋은 날입니다 하고 웃어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여서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음뽀꼬 모쏘 전해드리죠.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베르나드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가운데 이 악장 아다지오 운뽀꼬 모쏘 전해드렸습니다.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베르나드 하이팅크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9월 16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8156번 쓰시는 분께서 이 곡으로 함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레나토 제로의 노래를 청하셨어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죠. 레나토 제로, 그 진중한 목소리 오래 남는 가수죠. 그의 노래 가운데 L'impossibile vivere, 불가능을 딛고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라고 노래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뮤지컬 안나 까레니나에 흐르는 곡이었죠.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였습니다. 톨스토이의 원작, 소설을 원작으로 한 러시아 뮤지컬이죠. 러시아에서는 2016년에 초연이 됐고 2년 뒤인 2008년에 우리나라에도 무대에 올려졌던 안나 카레니나, 한국계 러시아 시인이자 작사가인 율리킴이 가사를 썼고요. 로만 이그나티에프가 곡을 쓴 뮤지컬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글쎄요. 씬 스틸러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는 노래죠. 주인공 안나 까레니나가 부르는 곡이 아니고 극중에서 오페라 가수가 부르는 아리아로 이 곡이 흐르는데요. 안나 까레니나의 비극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는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는데 7240번 쓰시는 분 듣기만 하다 용기 내어 신청해봅니다. 소프라노 강혜정님의 곡 중에 하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그래서 이 곡을 골라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곡이죠.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소현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여름과 가을이 혼재하는 9월이지만 리시아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이 계절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샹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바르바라의 La ma plus belle histoire d'amour, 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정하셨고요. 그리고 차영걸 씨는 지난주 With Friends 스페셜 덕분에 한 주 동안 색다르게 음악을 즐기며 보냈습니다. 제작진의 특별한 선곡에 귀 기울이는 동안 계절은 어느덧 가을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었네요. 해마다 이맘때면 에바 캐스디가 부르는 Autumn Leaves를 가장 먼저 찾곤 했는데 이번 가을은 씬의 에그가 툭툭 던지는 읊조리는 The Windmills of Your Mind의 담담한 음색이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정하셨어요. 네, 이어드리죠. 먼저 바르바라의 샹송 Ma plus belle histoire d'amour, 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연주로 먼저 들어보시죠.

가을엔 샹송이죠 하시면서 박진희 씨께서 이 노래 생각난다고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영화 쉘브르의 우산의 주제가죠. Le Parapluie de Cherbourg. 미셸 레그랑이 작곡한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그가 작곡한 1964년 영화의 주제가였습니다. 노래는 다니엘 리까리, 스캣송으로 유명한 다니엘 리까리의 목소리였어요. 그녀가 영화 속의 여주인공 카트리네 드누브의 그 노래 목소리를 대신해 주었죠. 그녀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역시 미셸 르그랑이 작곡한 곡이었고요. 1968년 미국 영화 그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라는 영화를 위해서 작곡한 주제가였죠. 이 곡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기도 했죠. The Windmills of Your Mind. 미국 영화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가사도 영어 가사가 원곡입니다. 그 후에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 노래한 제목은 Le Moulin de Mon Coeur, 내 마음의 풍차인데 원래 영어 제목은 당신 마음의 풍차죠. The Windmills of Your Mind. 입니다. 오늘은 덴마크의 재즈 가수 씬네 이그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바르바라의 샹송, 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Ma plus belle histoire d'amour를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 전해드리죠. 치킨린 데 바친, 바친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장미꽃을 파는 소년,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곡을 안토니오 아그리의 바이올린, 리카르도 도밍게스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니타이바스라는 제목인데요. 파란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핀란드어로 노래한 곡이에요. 이 곡은 원래 유명한 독일 탱고곡 블라우어 힘멜이라는 푸른 하늘이라는 곡이 원곡인데 핀란드의 인기 가수 탱고의 왕이라고 불렸던 올라비 비르타 그리고 하모니 시스터즈가 함께 노래한 곡 스니타이바스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일본의 반도네온 연주자죠. 리오타 코마츠의 연주였어요. 제목이 메자메 깨어남이라는 의미의 마사오 야기의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치킬린데 바친 바친이라는 식당에서 장미꽃을 파는 소년 이 곡 안토니오 아그리의 바이올린 리카르도 도밍게스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테마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 주연, 또 음악까지 작곡을 했죠. 일요일의 코너, 책 읽어드리는 일요일엔 언제나의 배경음악으로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OST가 아닌 페테르 벤데르의 기타, 그리고 데렉 워스워드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프라하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12세기 유럽의 새로운 건축 양식이 등장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한없이 높아지는 성당, 고딕이었죠. 고딕 건축을 이루는 특징으로는 빛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외벽의 아치형 버팀목과 장미창, 그리고 가고일이라고 불리는 그로테스크한 빗물바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두꺼운 벽은 점점 얇아졌고 그 자리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들였죠. 성당 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딕이라는 명칭은 호의적으로 붙여준 이름표는 아니었습니다. 고딕은 원래 고대 게르만계 민족인 고트족을 가리키는 말이죠.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추앙하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양식에서 벗어난 중세 미술을 야만스러운 고트족이나 만들 법한 것이라며 고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정작 그 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이 고트족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고딕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조금 억울한 출생신고서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딕은 그 야만의 의미를 떼어내고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열망을 표현했죠. 인간의 시선을 높고 깊은 하늘로 끌어올리면서 고딕이라는 단어 자체의 뉘앙스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고딕 건축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데 이 성당의 가고일은 문학과 음악에서 고딕의 이미지와 미학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고딕은 신비로운 것, 두려움과 아름다움이 기묘하게 얽힌 미학을 표현하는 뉘앙스를 품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고딕적이라는 표현을 일상에서도 가끔 만날 수 있죠. 모두가 열광하거나 반대로 모두가 외면하는 세상 뒤편에 존재하는 그늘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군요. 삶에는 햇볕 쨍쨍한 꽃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 두려움이라는 어두운 복도도 함께 존재하니까요. 그 곁에 있는 고딕적이라는 표현이 멋집니다. 고트족의 것, 야만적이라는 비하의 이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두려워하면서도 매혹되는 것들의 이름표가 된 고딕 이야기가 흥미롭죠. 어쩌면 고딕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움이란 어둠을 몰아낸 상태가 아니라 어둠을 그대로 둔 채 그 안으로 빛을 들이는 태도라고 말이죠.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고딕 그리고 고딕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영국의 뮤지션 크리스 하이가 고딕 스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고딕 스톰의 We Meet in Dreams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칼 젠킨스가 편곡하고 코리 밴드와 칸토리온이 함께하는 무바누이라는 곡입니다. 19세기 웨일스 음악 들어보시죠.

칼 젠킨스의 무바누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김경정,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목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1일 영국의 런던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에서 열린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마이클 콜린스가 연주하는 셀리 비미쉬의 바셋 클라리넷 협주곡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공연은 영국 작곡가 셀리 비미쉬의 70세 생일을 기념하는 공연입니다. 영국 현대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셀리 비미쉬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는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음악가죠. 그는 이 단체의 첫 상주 작곡가로 활동했고요. 젊은 시절에는 이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 주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셀리 비미쉬의 어머니 비올리스트 우어줄라 스노우 역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단원으로 활동했죠. 이처럼 각별한 관계가 있는 셀리 비미쉬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공연인 만큼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미쉬의 작품이 여러 곡 연주됩니다. 우선 첫 곡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인데요. 이 곡에서 2악장에 이제 간단한 화음이 적혀 있는데 그 2악장을 셀리 비미쉬가 좀 더 풍부하게 음악적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 곡은 현악기로만 연주되는 곡이지만 또 바셋 클라리넷과 하프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8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들으

주시겠습니다. 곡 중 바세 클라리넷 솔로의 마이클 콜린스, 하프 연주의 카트리오나 맥케이, 바이올린 독주의 크리스 스타웃, 그리고 벤자민 마르키스 길모우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48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중간 2악장이 좀 색달랐죠. 영국 작곡가 셀리 비미 씨가 완성한 버전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 중 바세 클라리넷과 하프가 나오는데 바세 클라리넷 솔로의 마이클 콜린스, 하프 연주의 카트리오나 맥케이, 바이올린 독주의 크리스 스타웃, 그리고 벤자민 마르키스 길모어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 런던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에서 열린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는 영국 작곡가 셀리 비미 씨의 70세 생일을 기념해서 아주 특별하게 마련된 음악회인데요. 그 다음 곡으로 비미 씨의 신작 이자키라는 곡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비미 씨가 2024년 남아프리카 방문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곡한 곡인데 이 곡에서 이자키라는 말은 줄루어로 요소 또는 건축 재료를 뜻한다고 합니다. 바세 클라리넷과 챔버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편성으로 된 것이 특이한데요. 바세 클라리넷은 모차르트가 좋아했던 클라리넷이죠. 일반적인 클라리넷보다 저음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악기이고 소리도 좀 부드러워서 특유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번 음악에서는 클라리네티스트 마이클 콜린스가 바세 클라리넷을 연주합니다. 자, 그럼 셀리 비미 씨의 바세 클라리넷과 챔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자키를 들으시겠습니다. 마이클 콜린스의 바세 클라리넷, 벤자민 마르키스 길모어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영국 작곡가 셀리 미미쉬의 바셋 클라리넷과 챔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자키를 들으셨습니다. 마이클 콜린스의 바셋 클라리넷, 벤자민 마르키스 길모어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1일 영국의 런던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에서 열린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에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 작곡가 셀리 비미쉬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헌정 공연입니다. 앞서 비미쉬의 신작이 연주됐고 이번 공연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비미쉬의 또 다른 곡이 연주됩니다. 셀리 비미쉬의 Sea Vagus라는 곡이 연주되는데 Sea Vagus라는 말은 스코틀랜드 방언으로 뱃사람들 혹은 항해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2011년에 작곡된 비미쉬의 Sea Vagus는 휘들과 하프 그리고 챔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인데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사람들 그리고 스코틀랜드 북부의 바다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자, 그럼 셀리 비미쉬의 Sea Vagus를 들으시겠습니다. 휘들 연주의 크리스 스타웃, 하프 연주의 카트리오나 맥케이, 그리고 벤자민 마르키스 길모어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시 베이거스 항해자들을 감상하셨습니다. 피들 연주의 크리스 스타웃, 하프 연주의 카트리오나 맥케이, 그리고 벤자민 마르키스 길모어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 영국의 런던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에서 열린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방금 들으신 곡 참 흥미로웠죠. 피들과 하프의 매력이 한껏 돋보이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에 이어서 연주된 앙콜곡은 이번 음악에서 하프를 연주한 카트리오나 맥케이의 곡입니다. 카트리오나 맥케이의 백조를 크리스 스타우드의 피들 연주, 카트리오나 맥케이의 하프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하트리오나 맥케이의 백조를 들으셨습니다. 피들 연주자 크리스 스타웃, 하프 연주자 카트리오나 맥케이의 앙콜 연주였는데요. 이번 음악회가 작곡가 셀리 비미쉬의 70회 생일을 축하하는 공연이라서 그런지 그 마지막에 생일 축하 노래 선율을 넣은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듣고 계신 지난 6월 11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음악회 마지막 곡입니다.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새들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레스피기가 1928년에 쓴 곡이고요. 소규모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입니다. 17, 18세기 바로크 음악을 깊이 연구했던 작곡가 레스피기는 이 곡에서 옛 작곡가들의 선율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적인 관현악 색채를 입혔습니다. 새들의 움직임, 울음소리를 독창적으로 표현해낸 레스피기 특유의 음향세계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새들을 벤자민 마르키스 길모어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레스피기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새들을 감상하셨습니다. 벤자민 마르키스 길모어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지난 6월 11일 영국의 런던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에서 열린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공연 실황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안토니오 비발디의 비올라 다모레와 기타를 위한 협주곡 D단조 리용번호 540 들으시겠는데요. 본래 이 곡은 비올라 다모레와 류트, 현악, 합시코드를 위한 협주곡입니다. 그 중에서 2악장 라르고 감상하시겠습니다. 앙헬 로메로의 기타 연주, 그리고 노벨트 블룸의 비올라 다모레, 앙헬 로메로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비올라 다모레와 기타를 위한 협주곡 D단조 리옹보노 540 가운데 2악장 라르고 감상하셨습니다. 노벨트 블루메의 비올라 다모레, 앙헬 로메로의 기타 연주, 그리고 그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곡입니다.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입을 열었다가 잠시 멈춥니다. 말할까 말까 잠깐 생각을 하죠. 사실대로 말을 하면 내 마음은 편할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한번 고르고 또 고른 뒤 속마음을 살짝 가리고 다르게 말을 꺼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꽤 많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솔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알게 되죠. 솔직한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내 생각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굳이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눈치를 보면서 내 생각을 감추고 살 수도 없죠.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솔직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한번 말을 멈춰야 하는지, 솔직함과 배려의 사이, 그 적정선은 어디쯤일까요?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오행근 씨 권길상 곡 그리움입니다. 베이스 바리톤 오현명의 노래입니다.

오행근 씨, 권길상 곡, 그리움, 베이스 바리톤 오현명의 노래로, 김용호 씨, 김동진 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소프라노 정동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박수진 씨, 김혜경 곡, 나의 별에 이르는 길, 테너 하석배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권선옥 씨, 황덕식 곡, 별이 보이는 저녁, 메조소프라노 최혜영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박수진 씨 김혜경곡 나의 별에 이르는 길 테너 하석배 노래로 들으셨고요. 권선옥 씨 황덕식 곡 별이 보이는 저녁 메조 소프라노 최혜영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두진 씨 이흥열곡 꽃구름 속에 부산시립합창단의 노래입니다.

박두진 씨, 이흥열 곡 꽃구름 속에 부산시립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게 문제였다. 서두르다가 빌딩 지하 출입문에 만화에 나오듯 쾅 하고 부딪혔다. 하지만 정말 고마웠다. 쓰고 있던 안경도 무사하고 유리 출입문도 아무렇지 않았다. 급하게 서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크게 깨달았다. 천천히 가라 그러면 가장 빨리 도달할 것이란 말이 이탈리아 속담이었던가. 낮에 부딪힐 때 잠깐 봤던 별빛들이 몇 년에 걸쳐 도달한 밤하늘 위에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다.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의 빛도 지구에 도착하는 데만 약 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나 혹은 누군가에 대한 급하고 초조한 마음을 천천히 늦추고 누그려뜨리는 밤이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담는 아이들. 전수연 곡, 그녀의 피아노 연주로 오늘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수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일의 사연을 주시고 당일 신청곡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미리 신청곡과 사연을 남겨주시고 또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한 일주일 전쯤에 신청곡과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날짜 맞춰서 그리고 시간대도 거의 맞춰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조금 숙성하고 또 고심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4241번께서 정말 멋진 가을 하늘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신랑이 찍어서 보내준 하늘 사진이라고 하는데 구름 모양이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모습입니다. 천사 혹은 인어가 AI로 그린 게 아닌가 저는 상당히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또 그런 그렇게 만드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진을 뽑으셔서 표구사에 가셔서 액체로 만드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을에 큰 행운을 만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싹이시고요. 우리 박정희 씨, 어제 산후조리원에서 클래식 FM 알게 됐다는 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반가웠습니다. 저도 조리원에서 클래식 FM을 알게 됐거든요. 덕분에 2년이 지난 지금도 육퇴하면서 당신의 밤과 음악을 듣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조리원에서 KBS 클래식 FM을 알게 됐고 그 인연으로 오랫동안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조리원에서 듣고 계신 우리 산모님들 손들어 보시죠. 아, 정말 많네요. 자, 우리 조리원 원장님, 그 조리원 말고 산후조리원 원장님들 잘 듣고 계시죠? 저희 이런 방송입니다. 아직 이 채널을 고정하지 않은 조리원 업장에서는 이 당신의 밤과 음악 KBS 클래식 FM 채널 고정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음악을 듣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리원에서는 뭔가 이 사람 목소리도 가끔 반갑거든요. 저희 적당한 멘트 그리고 아주 풍부한 음악들 많이 준비해두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을 통해서 최윤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령 청취자로 매일 듣고 있었는데 사연을 남기지 않을 수 없네요. 첫 사연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부산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공연 보러 갔습니다. 그날 앵콜곡으로 연주한 곡이 귀에 익숙하지만 도무지 공명을 알 수가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언젠가는 나오겠지 하며 당밤을 듣고 있는데 어쩜 어제 3일 만에 나왔네요. 마르첼로의 오보 협주곡 디단추 2악장을 바흐가 편곡한 곡이더군요. 덕분에 이제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귀신 같은 당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아, 3일이나 걸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마음으로 청취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행이고요. 보통 이 앵콜곡들은 귀에 익숙한 곡들이고 그런 곡들은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 종종 들려드리기 때문에 아마 또 만나게 되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 귀신 같은 당밤 기억해두겠습니다. 정은영 씨께서 안녕하세요. 협디 사연은 처음 보내봅니다. 요즘 뭐 태교 출산 육아 관련된 분들이 많이 사연을 주고 계시네요.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십시오. 올해 4월에 출산한 딸 지원이와 함께 보내는 첫 생일이라 저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네요. 이제 5개월을 막 지난 아기와 매일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쯤이면 제게도 평화가 찾아왔기를 바라면서 쇼팽의 녹턴 조성진의 연주로 신청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인생의 큰 변곡점이죠. 아이가 태어난 것. 그때 맞는 생일은 더 각별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마 5개월이면 지원이가 잠수관 갖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6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앞으로 육토의 즐거움도 누리시고 또 수면도 편안하게 하시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원드리면서 신청하신 음악 쇼팽의 녹턴 E플랫 장조 작품 9의 2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은영 씨와 이 첫 번째 생일을 또 함께 맞는 따님 지원이를 위해서 보낸 음악이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E플랫 장조 작품 9의 2 조성진의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곡은 1번 B플랫 단조 작품 9 손여름의 피아노 루벤 가차리안이 지휘하는 뷰르텐베르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새싹이시고요. 6644번 사용하신 분입니다. 정시 퇴근이 밤 10시 넘어 귀가하는 직장인입니다. 협디님의 목소리와 함께 귀가하면 아내는 TV에 열중이었죠. 어느 날 아내에게 소개하면서 콩 앱으로 10시 자동 시작 설정해놨더니 깜짝 놀라네요. 이렇게 목소리 좋은 남자는 처음이라며 푹 빠져버렸네요. 함께 들으니 좋긴 하지만 저에게 관심이 떨어지는 듯 약간 섭섭한 마음도 드네요. 흐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신혼이시거나 결혼하신 지 3년 이내 부부로 추정됩니다. 아, 나중에 아시게 되시겠지만 이 부부 사이에 무관심이 얼마나 큰 미덕인지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네, 저희 프로그램 영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내분과 그럼 같이 방송을 들으시는 건가요? 아내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께 음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안단테 C장조 쾌열번호 315, 오렐리 콜레 플룻, 데이비드 진머니 지휘하는 콘서트 해보 오케스트라입니다.

모차르트의 안단테스 2장 주 쾌일번호 315, 오렐리 콜레의 플룻, 데이비드 진머니 지휘하는 콘서트 해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시단초 작품 45 중에서 2악장입니다. 알레그레토, 에스프레시보, 알라 로만차, 피에르 아모야르의 바이올린, 프레드릭 추의 피아노입니다.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C단조 작품 45의 2악장 피에라 무엘의 바이올린 프레드릭 추의 피아노였습니다. 7131번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 지쳐 당밤에 약간 소홀했는데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니 스며들듯 당밤에 찾아왔습니다. 입담은 여전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네요. 혹시 녹보수라는 나무 아세요? 둘째 아이 두 살 때 사온 화분인데 지금 16년 차. 야, 이 화분 16년 키우기 정말 어려운데 대단하십니다. 3년 만에 이 나무에 꽃이 또 피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혹시 당밤 청취율 조사 1등 기원 드립니다. 간만에 신청곡도 하나 남기고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노란 아주 예쁜 나무입니다. 녹보수라는 이 나무가 사실 개업 선물로 많이 하죠. 사업 번창, 돈 많이 버시라 뭐. 이런데 분명히 효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년 만에 나무에 꽃이 핀 이 행운을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에 주신다면 청취율 조사 1등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드리는 7131번 청취자분께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G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899 알렉상드르 따로의 피아노입니다.

KBS 클래식 FM 방송에 브람스가 자주 나온다. 가을이라는 방증입니다. 브람스 인터메초 2장조 작품 118의 이 라두루프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G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899, 알렉상드르 따로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걷기의 즐거움, 우리가 사랑한 작가들의 매혹적인 걷기의 말들에 실린 장자크 루소의 걷기의 예찬의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책에선 장자 크루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럽 계몽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그의 글은 민주주의의 이념적 토대가 됐고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그가 영향을 준 일군의 시인들로 인해 종종 낭만주의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예술과 과학에 대한 담론에서 처음 밝혔듯이 그의 주된 생각은 문명 발전이 인성과 도덕심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 설명대로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주장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쓴 사회계약론과 에밀, 고백록 등은 자연주의 교육학과 민주주의 사상에 기반이 된 명저로 꼽힙니다. 특히 1728년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출간된 고백록은 자서전의 효시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 고백록에서 루소는 젊은 시절의 걷기 경험을 이렇게 예찬합니다.

도보 여행을 기록해두지 않은 게 가장 후회스럽다. 몇몇 흥미롭고도 사소한 일들이 내 기억에서 지워졌기 때문이다. 혼자 걸어서 여행할 때처럼 그렇게 내가 완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감히 표현하자면 그렇게 삶을 영위한 적도, 그렇게 철저하게 나 자신이 되어본 적도 없었다. 걷기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정신을 깨워 주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내 이성이 발동하려면 내 몸도 움직여야 한다. 걷다 보면 멋진 시골 풍경과 연이어 눈에 들어오는 상쾌한 모습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게 되고, 입맛도 살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게 된다. 숙소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고, 내가 묶여있는 것들을 떠올리는 모든 것에서 떨어져 있다는 점이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며 대담한 사고도 가능하게 해준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를 거대한 존재 속으로 밀어넣고는 내 상상에 맞게 존재의 모든 것을 고르고 묶고 내 마음대로 활용하게 된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자연을 처리하면서 내 마음은 만나는 대상에 따라 움직인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장자크 루소의 걷기의 즐거움 함께 했습니다. 가을에는 걸어야죠.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계절, 이제 얼마 또 남지 않았을 겁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헨델의 오페라 세멜레 중에서 당신이 걷는 곳마다, 테너 마크 페드모어의 음성, 앤드류 맨지가 주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였습니다. 헨델의 음악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귀에 익숙한 라르고, 모리스 앙드루의 트럼펫, 제인 파커 스미스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합니다.

사랑, 까리뉴였습니다. 그리스계 미국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 크리스피어리스의 곡을 그가 연주한 음악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2단추 작품 64 중에서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콘 아니마,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주의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연주 시간은 31분입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2단추 작품 64 중에서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콘 아니마,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주의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두 곡의 로망스 준비했는데요. 먼저 슈만의 로망스 작품 28회입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곡의 로망스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로빈 슈타인의 로망스 작품 40세 1, 마크 슈만의 첼로, 마틴 클레트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슈만의 로망스였습니다. 작품 28의 2,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였습니다. 소프라노 홍혜란이 부르는 이태선 씨 박태준 곡 가을밤 함께 하시죠.

오늘 첫 곡 별에 대한 음악으로 시작한 당신의 밤과 음악 마지막 곡도 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제니스 이안의 음악 스타 프랑스워즈 아르디의 노래로 남겨드리면서 수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옛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시간을 빛과 그림자, 흐르는 물과 달리는 말에서 봤습니다. 광음, 빛광, 그늘음, 빛과 그림자라는 뜻이죠. 해의 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광음은 흐르는 시간과 세월을 뜻하는 말이 됐는데요. 초음, 마디촌, 그늘음, 한치의 그림자. 아주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월 여류.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고, 백구 과극. 흰 망아지가 문틈을 휙 지나가듯 인생도 빠르게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흐르는 물, 달리는 말. 모두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간을 아낀다는 건 시간을 붙잡아 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빛은 움직이고 그림자는 자리를 옮깁니다. 그 사이 우리의 9월은 절반의 선을 넘어섰네요.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20세기 미국 작곡가 어빈 벌린의 재즈 스탠다드 곡으로 문 열었습니다. Isn't this a lovely day?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음성으로 이 첫 곡 함께 했어요. 비가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게 두세요. 하늘이 흐려도 그건 정말 상관없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한 그건 사랑스러운 날이에요. 소나기를 만난 게 오히려 그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맞죠?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데 밤이든 낮이든 춥든 덥든 비가 오든 화창하든 그게 무슨 상관 있겠어요. 아, 벌써 9월 가을이구나 했는데 그 9월도 절반을 넘어섰네요. 다음 주면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입니다.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이번 주도 절반 가까이 달려왔네요.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알차게 마무리해 볼까요? 저희 노날도 바삐 달려가 보겠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알레산드로 바리조티의 Se tu m'ami. 만일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나한테서 일편단심만을 바라며 구속하려 들지 말라는 아주 당돌한 가사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모니카 그룹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18세기 작곡가 조반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지의 니나, 혹은 니나의 죽음으로도 알려져 있는 노래인데요. 며칠째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연인 니나, 그녀를 깨워달라고 애원하는 슬픈 노래입니다. 사실 페르골레지가 폐결핵으로 26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 곡이 좀 그냥 지나치게 되지는 않는, 뭔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노래네요. 테너 리차드 터커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이탈리아 가곡은 알레산드로 파리조티의 작품이었습니다. 한데 이 조바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한때는 이 파리조티가 편집한 페르골레지의 가곡으로도 알려졌었던 노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 파리조티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세뚜마미. 소프라노 모니카 그룹이 불렀습니다. 이번엔 스페인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19, 20세기의 작곡가 헤르니모 히메네즈의 Canción de la Templanica, 어린 새의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의 음성입니다.

스페인 노래였습니다. 헤르니모 히메네스의 어린 새의 노래,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가 불렀습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프랑시스 레이의 히스토리아 데 아모르, 어느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그 러브스토리의 주제곡에 스페인어 가사를 붙였어요. 프랑시스 레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오늘은 테너 안드레아 부첼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 헨델의 작품입니다. 줄리오 체사레 중에서 바도로 뿌빌레, 사랑하는 그대의 눈동자 감상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는 그대를 부르고 있노라.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시저를 유혹하기 위해 부르는 매혹적인 아리아입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녀의 작전은 성공하죠.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해리 비켓이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헨델의 바로크 오페라 두 작품 이어서 만나와 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로델린다 중에서 프라 템페스테 푸네스테 아쿠에스 달마 험난한 폭풍우 속에서도 계략으로 왕위를 빼앗긴 베르타리도 왕의 충직한 신하 우눌포의 아리아였습니다. 이 영혼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폭풍 속에서도 평온함을 예고하는 별 하나가 떠오르는구나. 괴로움의 모든 그림자를 걷어가네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왕비의 신이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왕비 로델린다의 변함없는 충절을 확인하고는 기뻐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죠. 카운트 테너 매준 메타,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오페라 줄리오 체사레 중에서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부르는 유혹적인 노래 사랑하는 그대의 눈동자였습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이 불렀고요. 해리 비켓이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일랜드 민요 이어집니다. The Rose of Tralee, 트랄리의 장미. 트랄리에 사는 아름다운 여인 메리를 장미에 빗댄 사랑 노래인데요. 매년 트랄리에서는 장미 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아일랜드 앙상블 나이트 노이즈의 하모니입니다.

민요 두 곡을 켈틱의 선율로 함께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코틀랜드 노래였어요. Will you go? Let's go. 이 후렴구가 인상적인 곡이죠. 사랑하는 아가씨에게 백리향을 따라가자고 청하는 낭만적인 노래. Wild Mountain Time, 야생 백리향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싱어송라이터 메이 맥케나의 음성, 윌리엄 잭슨의 하프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민요는 아일랜드 노래였죠. 트랄리의 장미. 아일랜드 앙상블 나이트 노이즈가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829년 러시아 시인 푸시킨은 역사적인 전투를 소재로 한 서사시 한 편을 발표합니다. 폴타방. 1709년 폴타바 전투와 우크라이나 코사크 지도자 마제파의 이야기에 사랑과 배신, 가족의 비극을 함께 담은 작품이었죠. 차이콥스키는 푸시킨의 폴타바를 바탕으로 오페라 마제파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코사크 지도자 마제파를 사랑한 젊은 여인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마제파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따라가죠. 하지만 정치적 갈등 끝에 마제파는 그녀의 아버지를 처형하고 그 충격으로 마리아의 정신은 깊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오페라의 마지막,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오래전부터 그녀를 사랑했던 젊은 코사크 안드레이. 안드레이는 폴타바 전투에서 패한 뒤 달아나던 마제파를 향해 복수의 칼을 들었다가 마제파의 부하가 쏜 총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죠.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잃어버린 마리아는 안드레이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를 버려진 어린아이로 여기고선 그의 머리를 무릎에 뉜 채 자장가를 부릅니다. 잠들렴 사랑스러운 아가야.

사랑스러운 내 아이야, 어서 잠들렴. 자장 자장. 밝은 달이 환하게 비추며 너의 요람을 내려다보고 있단다. 자장 자장. 내가 잠든 모습을 소중히 지키고 너의 고요한 잠을 보살펴줄게.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잠들렴. 자거라 자거라 내 사랑하는 아가야, 내 아이야. 그녀가 자장가를 부르는 동안 안드레이는 그녀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오페라는 마리아가 끝내 광기 속에 남겨진 채 그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죠. 그래서 이 노래에서 잠들렴이라는 말은 참 슬프게 들려요. 차이콥스키는 전쟁과 배신, 처형과 죽음으로 이어진 비극을 절규나 분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노래, 자장가로 끝내죠. 아버지를 잃고 사랑을 잃고 마침내 현실마저 잃어버린 여인이 부르는 자장가. 아기를 재우는 노래가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세상을 잠재우는 노래가 된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슬픈 자장가, 차이콥스키 오페라 마제파 3막에서 마리아가 부르는 잠들렴 사랑스러운 아가야, 마리아의 자장가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마리아의 자장가,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플리나, 코르넬리우스 마이스터가 지휘하는 비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차이콥스키의 가곡 골랐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불러주세요. 작품 번호 16-4. 테너 페터 안드레스, 후베르트 기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피에트르 차이콥스키의 어머니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불러주세요. 테너 페터 안드레스, 후베르트 기센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이었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을 때 여러분은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새 노트에 기록을 한다거나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한다거나 새로운 펜을 꺼내 글을 쓰는 걸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죠. 새로운 시작에 맞는 주제곡을 정한다는 분들도 있더군요.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해줄 나만의 주제곡을 정해서 그 곡과 더불어 시작의 마음을 계속 간직하겠다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처음부터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노트에도 제목만 적는다거나 첫 문장 딱 한 줄만 쓴다거나 간결한 첫 스케치만 남기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언제든 어디에서든 우리가 마음먹으면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건 그렇게 언제나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도 새삼 생각해보는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SENS의 The Beginning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가운데 허밍 코러스였죠. 이 곡을 피렌체 5월 음악제 합창단 멤버의 코러스 그리고 에릭 쿤셀이 지휘한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인화 씨, 병원 다녀온 날은 정말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지친 오늘, 세음과 함께 평온한 하루 마무리하려고요. 20년 넘는 세월 동안 길동무처럼 제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네, 건강해지셔서 병원에 좀 덜 다니시면 좋겠네요. 표지은 씨,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면서 20년 가까이 써온 일기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요. 지인이 무척 말렸지만 아니요, 난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네, 그러고 보니 오늘 이 노래가 선곡되어 있는데 말이죠. 네, 표지은 씨 후회 안 하신다니 다행이네요. 네, 9472번 쓰시는 분, 저녁이 오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새로운 하루를 다시 맞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난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달라질 거라는 어릴 적 들뜬 맹세보다는 내일도 좀 더 잘 보낼 거라는 소소한 희망을 가져보는 세음과 함께하는 퇴근길입니다. 하셨어요. 네, 두 시간 동안 편안한 음악과 함께 퇴근길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권미호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들 이든의 17세 생일입니다. 아이가 아기였을 때 큰 주사위 모양의 장난감이 있었어요. 어느 날엔 아이가 그 장난감으로 기어가더니 마치 뭔가를 아는 듯 특정 면을 찾아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에서는 음악이 나오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도 아이는 언제나 그 면을 찾아 버튼을 누르곤 했어요. 그 곡이 나오지 않으면 나올 때까지 버튼을 눌러댔죠. 어떤 때는 그 곡이 끝나면 다시 틀기도 했어요. 아이에겐 세상에 태어나 제일 처음 좋아하게 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곡이 아들리느를 위한 발라드예요. 동요일색인 장난감 곡 목록에 왜 엉뚱하게 이 피아노 곡이 들어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곡은 프랑스 작곡가 폴드 샌느빌이 막 태어난 자신의 딸 아들리느를 위해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갓난아기를 위해 만든 곡이라는 이유에서 아마 그 장난감의 첫 번째 곡으로 이 곡이 들어가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라고 설명까지 해주셨네요. 네, 이 곡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연주죠. 아들리느를 위한 발라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의 애청자 여러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백승원 씨께서 정하신 곡이에요. 저는 미국 애틀란타에서 즐겨 듣는 청취자입니다. 이곳에도 많은 한인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진이 좋아서 모인 저희 애틀란타 사진 동호회가 올해 20주년이 됐네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생각 아래 즐겁게 활동하는 회원님들 모두가 앞으로 30주년까지도 늘 함께 했으면 합니다. 아사동 20주년 해피버스데이 하시면서 이 곡을 정하셨어요. 네, 멀리서 백승원 씨 고맙습니다. 시간에 기대요. 바리톤 고성현의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고난순 씨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이 싫어서 여러 방법을 고민하다 선택했죠. 수술이 잘 됐고 회복도 잘 될 거라고 재활도 잘 될 거라고 새음을 잘 듣는 그이에게 전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좀 아련한 마음이 전해지는 사연이네요. 청하셨던 곡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Non je ne regrette rien. 아니요,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했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 연주 아들리니를 위한 발라드였었고요. 이번에는 사연 있어요. 4138번 쓰시는 분 3일 전 제주 애월의 선셋입니다 하시면서 아주 멋진 사연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바다 위에 마치 오렌지빛 산이 있는 것 같은 정말 멋진 사진. 그 광선이 정말 아름답네요. 네, 이 사진 보이는 라디오에 지금 띄워놨습니다. 웅장하기가 그랜드 캐년 같고 한라산 백록담 같아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 세운 가족님께 보내드리고 싶네요 하시면서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8974번 쓰시는 분은 평소 노래의 날개 위에를 들으며 퇴근하는데 오늘은 새음 시그널과 함께 출발하다 보니 등 뒤에서 햇빛 조명이 비춰주고 도로에 가득한 차들까지 낯선 풍경을 반가운 음악과 동행하니 참 좋습니다 하셨네요. 8974번 쓰시는 분 편안한 퇴근길 새음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4209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빅토르 라슬러의 노래 Champagne and Wine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두스코 고이코비치의 연주였어요. 구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세르비아인 재즈 뮤지션이죠. 트럼펫과 플루겔혼을 부르는 그리고 작곡하고 연주하는 뮤지션인데요. 이 곡에서는 플루겔혼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삼바지간이라는 제목, 그러니까 집시의 삼바라는 의미죠. 이 곡에는 헝가리 집시 출신의 재즈 기타리스트인 페렌츠 슈넷베르거의 연주도, 기타 연주도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샹송 가수이자 또 모델이기도 했죠. 빅토르 라슬로. 그 중저음의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인 가수죠. 빅토르 라슬로의 노래 가운데 샴페인 앤 와인 전해드렸습니다. 그녀가 직접 작사도 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이철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이 곡도 조만간 새음에서 또 듣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하시면서 케빈 컨의 곡을 청하셨네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케빈 컨. 오래전에 세상의 모든 음악 스튜디오에도 게스트로 초대 손님으로 오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연주도 들려주었었죠. 케빈 컨의 곡 가운데 비터스윗 전해드립니다.

겨울에 떠오르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유시인이라고 부르는 몇몇 가수들이죠. 화려한 기교나 폭발적인 고음보다 속삭이듯 웅얼거리듯 노래하는 가수들의 목소리가 그리워질 무렵, 금방 떠오르는 이름이 로드 맥큐언입니다. 로드 맥큐언의 노래는 워낙 많이 들려드렸지만 오늘은 그의 오리지널 곡이 아니라 다른 가수가 부른 노래를 재해석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게리 화이트가 만들고 1970년에 린다 론스타트의 목소리로 사랑받았던 Long Long Time을 기억하시겠죠? Long Long Time은 수많은 가수가 다시 불렀지만 로드 맥큐언의 버전은 정말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시인이자 낭독가이기도 했다는 걸 새삼 기억하게 할 정도로 가을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로드 맥큐언이 1971년에 발표한 앨범 파스토랄에 수록된 Long Long Time은 가을에 듣는 한 편의 서정시 같습니다. 한 해 전에 발표된 린다 론스타트의 히트곡을 그는 노래와 낭송 사이에 어디쯤 머무는 듯한 목소리로 들려주죠. 고독, 사랑의 상실, 그리움은 로드 맥큐언이 평생 마음을 둔 것이었으니 정말 그의 시처럼 그가 만든 노래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린다 론스타트의 노래가 이별의 아픔을 전해주었다면 로드 맥큐언의 목소리는 어둡게 지는 방 안에 불도 켜지 않고 혼자 남은 사람이 전하는 독백 같지요. 그래도 사랑은 남을 거라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좋은 조언이지만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지고 사랑의 상처도 아물 거라고 말하지만 가슴 속 아픈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인생은 결점투성이죠.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사랑의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누가 알겠어요. 당신을 아주 아주 긴 시간 동안 사랑했기에 앞으로도 난 아주 오래 당신을 그리워할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로드 맥큐어는 이 곡의 제목에 쉼표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롱롱 타임이라고 다 붙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롱과 롱 사이에 쉼표가 있죠. 사랑의 상실, 그리움을 견뎌야 하는 사람의 긴 세월을 그 쉼표 하나가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있네요. 음악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위로받기 어려운 순간, 로드 맥큐언의 목소리야말로 가장 깊고 그윽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의 아픔을 얼른 잊으라는 위로가 아니라 사랑의 상실을 껴안고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모순된 것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해주는 목소리니까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로드 맥큐언이 부른 롱롱 타임에 귀 기울여봤습니다. 정말 바람 같은 가을의 목소리죠. 네, 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4209번 쓰시는 분, 만나면 설레고 신청곡 나오면 기쁘고 헤어지면 아쉽고 이거 사랑인가요? 하셨어요. 네, 파주는 눈썹달이 예쁘게 떴어요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눈썹달이 저 위에 아주 작게 조그맣게 보이네요.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띄워놨습니다. 색깔이 참 예쁘네요. 7487번 쓰시는 분, 퇴근길 가을바람에 새음이 함께하니 더 바랄 게 없군요.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4163번 쓰시는 분, 오늘 제 생일입니다. 지금 막 최애 미역국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사한 혼밥을 할 예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요. 좋은 날입니다 하고 웃어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여서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음뽀꼬 모쏘 전해드리죠.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베르나드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73 황제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운뽀꼬 모쏘 전해드렸습니다.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 베르나드 하이팅크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9월 16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8156번 쓰시는 분께서 이 곡으로 함께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레나토 제로의 노래를 청하셨어요.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죠. 레나토 제로, 그 진중한 목소리 오래 남는 가수죠. 그의 노래 가운데 L'impossibile vivere, 불가능을 딛고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라고 노래한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뮤지컬 안나 까레니나에 흐르는 곡이었죠.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였습니다. 톨스토이의 원작, 소설을 원작

이러한 러시아 뮤지컬이죠. 러시아에서는 2016년에 초연이 됐고 2년 뒤인 2008년에 우리나라에도 무대에 올려졌던 안나 카레니나, 한국계 러시아 시인이자 작사가인 율리킴이 가사를 썼고요. 로만 이그나티에프가 곡을 쓴 뮤지컬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씬스틸러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는 노래죠. 주인공 안나 까레니나가 부르는 곡이 아니고 극중에서 오페라 가수가 부르는 아리아로 이 곡이 흐르는데요. 안나 까레니나의 비극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는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였는데 7240번 쓰시는 분 듣기만 하다 용기내어 신청해봅니다. 소프라노 강혜정님의 곡 중에 하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그래서 이 곡을 골라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곡이죠.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김소현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여름과 가을이 혼재하는 9월이지만 리시아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이 계절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샹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바르바라의 La ma plus belle histoire d'amour, 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정하셨고요. 그리고 차영걸 씨는 지난주 With Friends 스페셜 덕분에 한 주 동안 색다르게 음악을 즐기며 보냈습니다. 제작진의 특별한 선곡에 귀 기울이는 동안 계절은 어느덧 가을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었네요. 해마다 이맘때면 에바 캐스디가 부르는 Autumn Leaves를 가장 먼저 찾곤 했는데 이번 가을은 씬의 에그가 툭툭 던지는 읊조리는 The Windmills of Your Mind의 담담한 음색이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정하셨어요. 네, 이어드리죠. 먼저 바르바라의 샹송 Ma plus belle histoire d'amour, 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연주로 먼저 들어보시죠.

가을엔 샹송이죠 하시면서 박진희 씨께서 이 노래 생각난다고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영화 쉘브르의 우산의 주제가죠. Le Parapluie de Cherbourg. 미셸 레그랑이 작곡한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그가 작곡한 1964년 영화의 주제가였습니다. 노래는 다니엘 리까리, 스캣송으로 유명한 다니엘 리까리의 목소리였어요. 그녀가 영화 속의 여주인공 카트리네 드누브의 그 노래 목소리를 대신해 주었죠. 그녀의

목소리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역시 미셸 르그랑이 작곡한 곡이었고요. 1968년 미국 영화 그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라는 영화를 위해서 작곡한 주제가였죠. 이 곡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기도 했죠. The Windmills of Your Mind. 미국 영화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가사도 영어 가사가 원곡입니다. 그 후에 프랑스어 가사를 붙여 노래한 제목은 Le Moulin de Mon Coeur, 내 마음의 풍차인데 원래 영어 제목은 당신 마음의 풍차죠. The Windmills of Your Mind. 입니다. 오늘은 덴마크의 재즈 가수 시네이그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바르바라의 샹송, 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Ma plus belle histoire d'amour를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 전해드리죠. 치킨린 데 바친, 바친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장미꽃을 파는 소년,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곡을 안토니오 아그리의 바이올린, 리카르도 도밍게스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니타이바스라는 제목인데요. 파란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핀란드어로 노래한 곡이에요. 이 곡은 원래 유명한 독일 탱고곡 블라우어 힘멜이라는 푸른 하늘이라는 곡이 원곡인데 핀란드의 인기 가수 탱고의 왕이라고 불렸던 올라비 비르타 그리고 하모니 시스터즈가 함께 노래한 곡 스니타이바스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일본의 반도네온 연주자죠. 리오타 코마츠의 연주였어요. 제목이 메자메 깨어남이라는 의미의 마사오 야기의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치킬린데 바친 바친이라는 식당에서 장미꽃을 파는 소년 이 곡 안토니오 아그리의 바이올린 리카르도 도밍게스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테마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 주연 또 음악까지 작곡을 했죠. 일요일의 코너, 책 읽어드리는 일요일엔 언제나의 배경음악으로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OST가 아닌 페테르 벤데르의 기타, 그리고 데렉 워즈워드가 지휘하는 시티 오브 프라하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12세기 유럽의 새로운 건축 양식이 등장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한없이 높아지는 성당, 고딕이었죠. 고딕 건축을 이루는 특징으로는 빛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외벽의 아치형 버팀목과 장미창, 그리고 가고일이라고 불리는 그로테스크한 빗물바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두꺼운 벽은 점점 얇아졌고 그 자리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들였죠. 성당 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딕이라는 명칭은 호의적으로 붙여준 이름표는 아니었습니다. 고딕은 원래 고대 게르만계 민족인 고트족을 가리키는 말이죠.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추앙하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양식에서 벗어난 중세 미술을 야만스러운 고트족이나 만들 법한 것이라며 고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정작 그 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이 고트족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고딕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조금 억울한 출생신고서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딕은 그 야만의 의미를 떼어내고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열망을 표현했죠. 인간의 시선을 높고 깊은 하늘로 끌어올리면서 고딕이라는 단어 자체의 뉘앙스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고딕 건축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데, 이 성당의 가고일은 문학과 음악에서 고딕의 이미지와 미학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고딕은 신비로운 것, 두려움과 아름다움이 기묘하게 얽힌 미학을 표현하는 뉘앙스를 품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고딕적이라는 표현을 일상에서도 가끔 만날 수 있죠. 모두가 열광하거나 반대로 모두가 외면하는 세상 뒤편에 존재하는 그늘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군요. 삶에는 햇볕 쨍쨍한 꽃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 두려움이라는 어두운 복도도 함께 존재하니까요. 그 곁에 있는 고딕적이라는 표현이 멋집니다. 고트족의 것, 야만적이라는 비하의 이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두려워하면서도 매혹되는 것들의 이름표가 된 고딕 이야기가 흥미롭죠. 어쩌면 고딕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움이란 어둠을 몰아낸 상태가 아니라 어둠을 그대로 둔 채 그 안으로 빛을 들이는 태도라고 말이죠.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고딕 그리고 고딕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영국의 뮤지션 크리스 하이가 고딕 스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고딕 스톰의 We Meet in Dreams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칼 젠킨스가 편곡하고 코리 밴드와 칸토리온이 함께하는 무바누이라는 곡입니다. 19세기 웨일스 음악 들어보시죠.

칼 젠킨스의 무바누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김경정,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목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주 명음반 매주 수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피아노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C단조 작품번호 111, 알프레드 브렌델의 1971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안토닌 드보르자에게 피아노 트리오 3번 F단조 작품번호 65, 트리오 258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몰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3번 C장조 QL 415, 줄리어스 카첸의 피아노 페터 마기 주연은 뉴 심포니 오케스트라 런던의 1956년 레코딩입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3번 C장조 퀘를 415 줄리우스 카첸의 피아노 페터 마기 지휘하는 유심포니 오케스트라 오브 런던의 1956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안토니 드브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3번 F단조 작품 번호 65입니다. 둠키만큼이나 민속적인 그런 작품, 친근한 작품입니다. 트리오 258이 함께합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3번 F단조 작품 번호 65 트리오 258에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곡 정해놓고 해설과 함께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C단조 작품 번호 111 알프레드 브란델의 1971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음악은 이듬해 디아벨리 변주곡과 같은 대작을 필두로 이후에도 다시 몇 작품이 나오지만 이 소나타는 이 32번이 마지막 작품이 됩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이전에도 몇 차례 시도한 2악장 형태로 압축이 되는데요. 1악장은 소나타 형식 안에서 대입법적인 기법을 담고 있고 2악장에서는 변주곡을 사용해서 후기 양식을 철저하게 집약시킨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개의 악장은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1악장은 그야말로 폭풍 같은 격렬함과 조여드는 긴장감이 제2악장은 끝없이 광활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해방의 분위기가 감돕니다. 이 두 악장의 대조적인 성격을 놓고 이전부터 다양한 해석이 분분했죠. 물론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상한 작품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 무렵 베토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3악장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았던 데서도 알 수 있는데요. 베토벤은 쉰틀러가 거기에 대해서 묻자 시간이 부족해서 쓰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였겠죠. 이 곡의 변주 양식, 그러니까 악장 마지막에 정신이 그야말로 요동치는 듯한, 비약하는 듯한, 여기서 우리는 이 소나타에서 더 이상 또 다른 악장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적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제일 해탈의 느낌이 강한 그런 피아노 소나타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연주가 있죠. 오늘은 모범적인 브랜델입니다. 루드윅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C단조 작품 번호 111 알프레드 브랜델의 1971년 레코딩입니다.

한음한음 정성을 넘은 브랜드의 터치가 감동적입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C단조 작품 번호 111, 알프레드 브랜델의 1971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F장조 1번이죠. 바흐 작품 번호 1046, 칼 리터가 주연하는 미넨버하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번 F장조 바흐작 품번호 1046 칼 리히터가 주연하는 미넨 바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명인 주명음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모여 우리 삶의 위대한 결말을 완성해 갑니다. 이 시간, 이 순간을 더욱 아름답게 시작해 보시죠. 라경진 작곡, 기도, 김혜라의 해금연주입니다.

하늘을 유유히 흐르는 구름처럼 편안한 선율이었죠. 류성한 작곡 흐르는 구름처럼 전지현의 소금 연주와 여러분의 연주를 함께 하셨고요. 먼저 만난 첫 곡 라경진 작곡의 기도 김혜라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음악 시조를 전해드립니다.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황진이의 작품을 노래한 경제평시조 산은 옛 산이로되를 보내드립니다. 사설은 이렇습니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로 흐르니 옛 물이 있을 소냐. 인걸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오더라. 인걸은 뛰어난 인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오더라는 노래할 때 생략하고 부르지 않는데요. 문연의 노래로 그럼 경제평시조 산은 옛 산이로되를 들어보시죠.

문현의 노래로 산은 옛 산이로 돼 들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듯 보이는 산과 끊임없이 흐르는 물을 통해 세월을 노래한 작품이었죠. 이번에는 그 산의 풍경을 피리선율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규 작곡 청산 박인기의 피리연주입니다.

청산의 깊은 풍경을 닮은 피리소리였습니다. 박인기의 연주로 이상규 작곡의 곡 청산 함께 들으셨고요. 이어서 현악기의 매력으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묵직한 검은고와 애잔한 해금의 음색이 만나 어떤 조화를 만들어낼까요? 이복신의 검은고, 김은영 해금, 김영재의 장구 연주로 김영재 작곡의 검은고와 해금을 위한 합주곡 함께 하시죠.

검은고와 해금이 서로의 소리를 주고받으며 만들어낸 멋진 조화였습니다. 김용재 작곡의 검은고와 해금을 위한 합주고, 이복신의 검은고, 김은영의 해금, 김용재의 장구 반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마음이 머무는 자리,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12잡가 선유가를 전해드립니다. 다른 제목으로 가세타령이라고도 하는데요. 후렴구에 가세란 말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선유는 뱃놀이를 뜻하죠. 물놀이를 하는 모습 안에 남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은주의 소리로 12잡가 선유가 들어보시죠.

흥겨운 뱃놀이 풍경 속에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선유가였습니다. 이번에도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정서는 조금 다릅니다.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해 그리움의 상징이 된 꽃, 상사화를 제목으로 한 곡인데요. 이혜령 작곡, 송인길의 가야금, 이혜령의 피아노, 이상명의 대금으로 함께 하시죠.

가야금과 피아노, 대금이 함께 그려낸 상사화였습니다. 이혜령 작곡의 곡이었고요. 송인길의 가야금, 이혜령의 피아노, 이상명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움의 여운을 뒤로 하고 이제 계절의 풍경으로 시선을 옮겨볼까 하는데요. 9월의 아침이면 어느새 바람 끝에서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곤 하죠. 이현진 작곡, 타레의 연주, An Autumn Wind 들려드립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의 정취를 담은 On Autumn Wind, 탈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가을꽃도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겠죠. 오늘의 마지막은 맑고 신비로운 생황의 음색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기희의 생황 연주로 돌아짓꽃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중세시대의 종교곡으로 시작합니다. 힐데가르트 폰 빙헨의 보스 플로레스 로자룸 당신은 장미꽃 봉오리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데니스 킨이 이끄는 보이스 오브 어센션이 노래합니다.

목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힐데가르트 폰 빙헨의 보스 플로레스 로자룸 당신은 장미꽃 봉오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데니스 킨이 이끄는 보이스 오브 어센션 여성 단원들이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영국 음악가 앤서니 홀본의 기악곡 스페로 나는 희망한다 전해드립니다. 킹스 노이즈의 연주를 함께 하시죠.

비율족 악기들과 류트 연주가 어우러진 앤서니 홀본의 기악곡 스페로, 나는 희망한다, 킹스 노이즈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세 번째로 함께 하실 음악, 핸델의 합주협주곡 B플랫 장조, 핸델 작품 번호 313번입니다. 비바체, 라르고, 알레그로, 미뉴엣, 가보트까지 한스 마르틴 린데가 지휘하는 린데 콘서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 헨델의 합주협주곡 B플랫 장조 헨델 작품 번호 313 전악장이었습니다. 연주엔 한스 마르틴 린데가 지휘하는 린데 콘서트였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9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2번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1번 E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525번입니다.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다시오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장피에르 르코데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연주에 사용된 악기는 프랑스 아키텐 지역의 소도시 생스프리앙 앙 페리고르의 유서 깊은 성당의 오르간이라고 합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장피에르 르코데의 오르간 연주로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네타 1번 E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525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비단조 작품 9의 11, 리용 번호 391번입니다. 알레그로 논 몰토, 라르고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바이올리니스트 모니카 허셋과 니콜라스 크레머가 지휘하는 레글런 바로크 플레이어즈가 함께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비단조 작품 9의 11, 이용번호 391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모니카 허제

음악과 니콜라스 크레머가 지휘하는 레글런 바로크 플레이어즈가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오늘 세클 마지막 곡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곡집 8권 중 님프의 애가 중에서 사랑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 테너 얀반 엘자커, 시릴 오비티, 바리톤 니콜라스 아흐텐, 크리스티나 플루아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가 함께 연주합니다.

소프라노 루리아 리아리 님프를 노래하고 테너와 바리톤 남성 성악가들이 새 목동을 맡아서 사랑의 절망과 한탄을 표현한 몬테베르디의 성악곡이었습니다. 마드리갈 곡집 8권의 님프의 애가 중에서 사랑 띄워드렸는데요. 소프라노 누리아 리알, 테너 얀반 엘자커, 시릴 오비티, 바리톤 니콜라스 아흐테니 노래했고요. 크리스나 플루하르가 이끄는 라루페지아타가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계절이 가을로 들어서면서 초록빛 일색이던 나무에 하나 둘 노랗게 변한 잎사귀들이 보입니다. 매일 지나며 마주치는 벚나무 아래엔 철 이르게 떨어진 바싹 마른 잎들도 내려앉아 있죠. 철마다 자연에게서는 늘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벚나무는 봄에 그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더니 꽃이 지고 나서는 여름을 전부 바쳐 초록색 잎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 잎의 색을 바꾸기 시작하며 그때를 준비하네요. 메리 올리버의 시 블랙워터 숲에서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을 사는데 알아야 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유한한 생명을 사랑하기, 자신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음을 알고 끌어안기, 그리고 놓아줄 때가 되면 놓아주기.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바흐 작품 번호 1007번 프렐류드 알망드 사라방드 엘리엇 피스크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 이번 주 이재후 아나운서 대신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세상을 사는데 알아야 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유한한 생명을 사랑하기, 자신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음을 알고 끌어안기, 그리고 놓아줄 때가 되면 놓아주기. 메리 올리버의 시 블랙워터 숲에서의 한 구절입니다. 유한한 생명을 사랑하는 일도 전부인 듯 끌어안고 또 때가 되어 놓아주는 일도 참 아름다운 장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삶의 어떤 순간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9월 17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서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스페인 기상곡 하이든 현악 사중주 68번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같은 곡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 코너 3분 백과 이번 주에는 작곡가 차이콥스키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레 음악에 관한 얘기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화목한 퀴즈도 바로 이어지고요.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9월의 주제는 음악가들의 끝새로 줄입니다. 마지막 작품, 마지막 연주, 마지막 녹음 찾아봅니다. 1부 끝에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끝에 한 줄 신청곡도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는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중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혹은 애플리케이션 콩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보이는 라디오도 열어놨습니다.

0: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종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하늘 빛깔도 그렇고 자연의 색감이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가을이 고마운데요. 오늘 가을의 풍물답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겠습니다. 오전부터 구름이 들어오겠지만 높은 구름이라 비와는 상관이 없겠고요. 제주도의 경우는 오전부터 흐린 가운데 밤까지 비가 내리고 또 내일도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틀간 5에서 60mm의 비가 제주 지역에서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 보이면서 남해안과 동해안 또 강원 산지 쪽에 5에서 10mm의 비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17.6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딱 예년 수준입니다. 바람이 다소 불어서 좀 시원한 느낌이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대구 27, 전주, 광주 29도 등 일부 지역 30도에 육박하면서 더운 감이 좀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당분간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될 지점은 강풍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에서 25m까지 나오겠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기 때문에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내륙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요. 또 오후부터는 동풍 때문에 강원산지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각 해안과 또 제주 해안 쪽에 너울이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 카르멘 환상곡 작품번호 25번 가운데 아라곤의 노래 하바네라, 세기디아 집시의 노래, 니콜라 베네딕티의 바이올린, 플리니오 페르난데스의 기타, 사무엘 텔라리의 아코디언, 토마스 캐럴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문가나님, 안녕하세요. 아이와 매일 아침 등교길 함께 듣는데 생일에 나도 축하받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요즘 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네요. 그러면서 엄마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고 묻는데 AI 시대야. 곰곰이 생각해봐. 라고 대답하려다 멈추었네요. 지혜로운 덕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노아 아홉 번째 생일 축하해. 사랑해. 라고. 일단 노아 생일 축하해요. AI 시대야 곰곰이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려다 멈췄다고. 이런 건 AI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알려줘야죠. 노아가 이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엄마의 생각을 물은 거니까 지혜로운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의 솔직한 답을 들려주셔야죠. 대신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시고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노아 힘드니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엄마의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끝번호 3046 쓰시는 분. 독감이 일찍 유행이라고 뉴스로만 봤는데 우리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딸아이가 독감으로 인한 고열로 며칠 앓고 다시 학교에 갔는데 어제는 간병했던 제가 열이 나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저도 독감에 당첨됐네요. 열이 많이 나고 몸이 무거운데 약 먹으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 들으며 쉬어가는 시간 보내보려 해요. 클래식 가족들 독감과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당첨되셨군요. 보통 아이가 아프면 또 아이한테 옴더라고요. 또 금방 나으실 겁니다. 약 잘 챙겨 드시고요. 아까도 보니까 또 기온차 뭐 10도 정도 나던데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다들 뭐 문자로 또 콩으로 가을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조심하십시오. 항상 얇은 겉옷 챙겨 다니시고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또 반팔 입고 왔네요. 저처럼 이렇게 건방지게 반팔 입고 나오면 바로 당첨됩니다. 조금은 유난을 떨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십시오. 이어서 들으실 곡,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스페인 기상곡, 작품 번호 34번 가운데 2악장 변주곡, 그리고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중 2악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 스페인 기상곡 작품으로 34번 가운데 2악장 변주곡 그리고 관현악 모음곡 세헤라자데 중 2악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끝번호 8948 쓰시는 분 중학교 음악교사입니다. 밴드부를 같이 맡고 있는데 체험학습 갔다 온 학생이 친구들에게 기념이라고 미니 초코바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교사인 제 것은 주지 않아서 며칠 동안 괜히 섭섭하네요. 전학년 담임일 때도 그 학생이 시험 기간에 애들 간식 줄 때 제 것만 빼고 주더니 전 성인이니까 이런 걸로 섭섭해하면 안 되겠죠? 아, 선생님도 이런 걸로 서운해해요? 아... 며칠 동안이나 섭섭하셨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러게요. 저도 선생님한테 그런 초코바를 선물로 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좀 드릴걸. 하필 또 전적이 있네요. 그 친구가 아 공교롭게도 선생님만 빼놓고 나눠주는구나. 에이 그래도 선생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아이들 행동들에 조금씩 조금씩 서운한 일들이 생기겠어요. 아, 조금 더 쿨해져야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선생님도 이런 걸로 서운해 하시는군요. 제가 보내드린 우유식빵 드시면서 이렇게 서운함 푸세요.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9월에는 작곡가들이 곡을 마치며 오선지에 그리는 끝새로줄처럼 마지막 녹음, 마지막 연주, 마지막 작품이 된 음악가들의 끝새로줄 찾아봅니다. 오늘은 하이든의 마지막 미완성 작품인 현악 사중주 준비했어요. 1732년에 태어나 1809년에 세상을 떠난 하이든. 뭐 80세 가까이 살았으니 당시로서는 대단히 장수한 작곡가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곡은 1803년에 남긴 미완성의 현악 사중주인데요. 평생 궁정음악가로서 성실하게 작곡했고 말년에는 런던에서 뜨거운 인기와 찬사를 누린 그가 이제는 모든 임무를 벗고 마지막으로 쓴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린 2악장과 미뉴에트 3악장의 작곡을 마친 이후 하이든은 몸이 많이 아파 도저히 곡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됐고 그는 미완성인 악보를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지에 이렇게 적었죠. 내 모든 힘은 사라졌고 나는 늙고 쇠약해졌다네. 그가 이전에 썼던 가곡 노인의 가사인데요. 이 미완의 악보를 구입하는 이들에게 바치는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이 곡 듣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68번 D단조 호보켐 번호 3의 83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그라치오소 3악장 미뉴엣 트리오 타카치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68번, 호부켄 번호 383, 2악장 안단테 그라치오소, 3악장 미뉴에트 트리오, 타카치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9월에는 음악가들의 끝세로 줄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하이든이 마지막으로 남긴 미완의 현악 사중주 찾아봤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학생에게 초코바를 못 받아서 서운했다는 선생님의 사연을 전해드리니까 그 아이들에게 서운했던 어른들의 사연이 막 쏟아졌습니다. 6791 쓰시는 분께서는 음악교사였던 상담교사입니다. 남중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제 개인 간식까지 갈취해갑니다. 위로가 되기를. 7871번 쓰시는 분께서는 저희 반도 그래요. 아이가 쌀과자를 저만 빼고 나눠주길래 저는 달라고 했습니다. 예의를 가르쳐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들이 그런 생각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막 아이들에게 서운했던 것들에 더해서 이제 결혼한 자식에게 서운한 사연까지 왔습니다. 9057 쓰시는 분께서는 아이도 선생님 드리고 싶어 해요. 하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피해드릴까 싶어서 사소한 것조차 못 드린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8212번 쓰시는 분께서도 이게 다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스승의 날에 꽃 한 송이, 커피 한 잔도 안 된다고 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 또 이런 게 있군요. 요즘 아이들은 이 김영란법 관련한 또 가르침도 받는군요. 근데 저는 뭐 김영란법 없을 때 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은 그런 초코바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항상 집에 쌓여있다고 생각하고 과자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고 쌓아놓고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간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 제시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입니다. 이렇게 곡목은 저희가 정해드리고요. 여러분께서는 이제까지 이 곡을 들으면서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 그 단체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만 받고 있어요.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 곡목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오늘의 연주자는 이분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테너 루차노 파바로티의 노래, 레오네 마지에라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당첨자는 휴대전화 끝번호 5770 쓰시는 분입니다. 감사의 의미로 롤케이크 보내드릴게요.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연주로 찾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메리 올리버의 시 블랙워터 숲에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알아야 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유한한 생명을 사랑하기, 자신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음을 알고 끌어안기, 그리고 놓아줄 때가 되면 놓아주기. 9월 17일 목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리고 차이콥스키 6개의 로망스 작품 번호 6번 가운데 6번째 곡 그리움을 아는 자만이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의 음성과 올리엑 보슈나코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 주 공연 선물 있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파보 예르비와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 총 10분 5쌍을 초대합니다. 이 공연에선 에스토니아의 작곡가 에르키스 벤 트위르의 패션 일루전을 비롯해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과 시벨리우스 교향곡 5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이 협연자로 무대에 서고요. 지휘자 파보 예르비가 에스토니안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이끕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당첨자는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슈베르트가 작곡하고 에른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 마왕에 의한 그랜드 카프리스, 클라라 주미 강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슈베르트 작곡, 에른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 마왕에 의한 그랜드 카프리스,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9488번 쓰시는 분, 엄마가 아침마다 평생 들었던 출발 FM과 함께 잠이 많던 아가씨 시절엔 아침부터 왜 이걸 듣고 계시나, 조용한 게 좋은데 이런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아기 낳고 신랑이 출근하면 적적해서 아기한테 클래식도 들려줄 겸 듣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살았지만 살기 바빠 대화가 부족했던 그때의 엄마도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노래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군요. 저도 참 보람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항상 기다립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중 몇 분께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대과 시간입니다. 가장 위대한 발레 음악 작곡가, 음악 팬들이 발레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작품이 셋 있습니다. 바로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세 작품 모두 차이콥스키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완성시킨 걸작이자 동화같이 환상적인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죠. 먼저 백조의 호수는 마법에 걸려 낮에는 백조로 사는 오데트가 흑조 오딜에게 속아 서약을 어긴 왕자로 인해 비극을 맞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마법에 걸려 깊은 잠에 빠진 공주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왕자의 입맞춤으로 깨어나는 이야기를 그리고요.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 소녀 클라라와 호두까기 인형 왕자님의 꿈속 모험을 펼쳐 보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발레의 중심지는 파리였습니다. 아당의 지젤로 대표되는 낭만 발레가 점차 쇠퇴하자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는 화려한 고전 발레가 꽃을 피웠습니다. 거장 안무가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프 이바노프 그리고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만남 덕분이었죠. 무용수가 몸짓으로 연기하는 마임을 체계화시켜서 이야기의 전달력을 높였고 주인공 남녀의 2인무 그랑파드뇌를 통해 화려한 기교와 극한의 아름다움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줄거리와 무관하지만 볼거리를 선사하는 디베르티스망까지 더해졌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음악에 있었습니다. 이전의 발레 음악이 단순히 무용수의 춤을 반주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면 차이콥스키는 음악과 드라마를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사이로 엮어낸 겁니다. 게다가 음악 자체만으로도 완성도가 뛰어나 극장을 넘어 콘서트홀의 연주 곡목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전 발레의 빛나는 전성기는 바로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함께하는 화목한 퀴즈.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 중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분백과에서는 차이콥스키가 발레 음악에 있어서 이룬 중요한 업적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흔히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라 불리는 세 편의 작품이 있죠.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녀 클라라가 선물 받은 목각 인형 왕자와 환상적인 모험을 떠나는 발레 작품 이것 까기 인형입니다. 화목한 퀴즈 오늘의 문제. 이 인형 입에 딱딱한 이것을 넣고 등 뒤 손잡이를 내리면 와작하고 껍질을 까주는 목각 인형인데요. 차이콥스키의 발레 작품 제목 이것

정답이 제일 안 갖고 싶은데요. 나머지가 너무 탐납니다. 특히 뇌가 좋아진다고 학창시절에 많이 먹곤 했죠. 이제 들려드리는 음악이 끝날 때까지만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10 문자 메시지로만 받습니다. 콩으로는 받고 있잖아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작품 번호 71번 가운데 작은 서곡, 러시아인의 춤, 갈리피리의 춤, 꽃의 왈츠, 사이먼 레트리지 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작품 번호 71번 중 작은 서곡, 러시아인의 춤, 갈리피리의 춤, 꽃의 왈츠까지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화목한 퀴즈. 아, 무엇까기 인형? 정답은 3번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아, 나머지 세 가지 인형이 너무 탐나서 예. 많은 분들이 특히 4번 소주병 까기 인형에 열광을 하시네요. 이제 헷갈리실까봐 공명을 정직하게 얘기해버리는 실수 아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덕분에 많이 맞히셨길요.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받으실 10분의 당첨자는 프로그램 홈페이지 콩 게시판 오늘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 줄 신청곡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을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함께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두 잔씩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에 뽑히신 분은 휴대전화 끝번호 2242번 쓰신 분입니다. 10개월 아기와 함께 듣고 있어요. 요즘 남편이 일이 많이 바빠서 밤 늦게 들어오고 아침엔 새벽 일찍 나가느라 아기 얼굴도 못 보는 날들이 종종 있네요. 자려고 누우면 아기 사진 보면서 속상해하는 남편. 요즘 고생이 많아. 나랑 주원이가 응원할게. 사랑해. 드브로작의 첼로 협주곡 신청합니다.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연주한 버전이면 더 좋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얼마나 깨우고 싶을까요? 아유, 사진으로 봐야 하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애기 쑥쑥 크잖아요.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에 이쁜 얼굴 실컷 보시죠. 신청하시는 곡 드보로자크 첼로 협주곡 작품으로 104번 중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그리고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드보르작 첼로 협주곡 작품번호 104번 중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무스티슬라프 로스

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와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좋은 음악 듣고 또 여러분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처럼 유한한 생명을 사랑하고 또 삶을 끌어안고 때 맞춰 놓아주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곡으로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왈츠 2번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트 헤바우 오케스트라 연주 보내드리면서 9월 1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출발 FM과 함께 마칩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조충식, 이흥규,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의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아홉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옷장이나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긴팔 옷들을 하나 둘 꺼내게 되네요. 아침 저녁 한낮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출근길에 겉옷 하나를 꼭 챙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서랍을 뒤적이다 보면 분명히 작년에도 입었던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옷처럼 느껴지는 낯선 옷가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한테 이런 옷이 있었나 하면서 마치 새 옷이 생긴 것 같은 기분. 가을에 입는 옷들은 여름 옷들과는 색깔도 다르고 촉감도 다르고 느낌이 다릅니다. 왠지 조금 더 포근하고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서랍에서 여름 내 얌전하게 기다려준 가을 옷들 꺼내면서 마음도 가을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아침이에요. 9월 17일 목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에드워드 엘가 사랑의 인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안 왕의 첼로 웨란 젤셔의 기타 연주였어요. 이 곡은 성은영님 0779 쓰는 분 또 정현재님이 청하셨던 곡이기도 합니다. 아, 가정음악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 게시판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시면